0: 락인? 라틴 플락 나?
1: 인도.
0: 아 성대부 아주 다신 즈바? 리복 아주 당할 할타 할바 할타 자좀 실리다 즈바?
1: 바로 땅을 잘라 샤즈
0: 아
1: 봐. 봐 야자.
0: 안 알람라보 아주 스비디 아주 록설 리안 타이밍 가능 피디 리다 즈바? 와
1: 아오
0: 해가로 지다 오라 야 들리면 일방에 아우즈 왈름 시바고
1: 아 들리면
0: 다
1: 좀.
0: 누워니 자 방갈 야 그치 들리면 갈빙 아우즈 왈름 시바롱을 나는 내가 방갈하고야
1: 야, 우다지 이바지 담마찜비지 할 스보고지로 이바 저닝바지 고마 기럽다라 조건 스보고시나 땅하 안 와줄 방식 오노 아래 준비를 받아로 풋볼 트림은 가고 나서 받으마 아 고바 풋볼 트림 나래 이바지 단나서 메타달리즈 나다 봐봐 이런 가능 속도
0: 나 이거 완전 해가자. 나
1: 아
0: 성대
1: 고바
0: 봐오라.
1: 아니 어라 풋볼 좀 하고
0: 나 이거 얼마지 넘치?
1: 안도
0: 이제
1: 야
0: 보고 오라.
1: 니니 그만 상하 장난리 놓노 빨리야
0: 아자 가상하오니 아장하오야. 알름나자 오라.
2: 가사리
0: 단나선 풋볼 알바오즈 야다 하자. 야나
2: 또
0: 이거
2: 뭐라고 말하지? 오
0: 알바오즈 해.
2: 단지 나
0: 해가
2: 해가지 나로
0: 자
2: 빠지 나지?
0: 알로 용어 가능 알려매.
1: 와 나도 이렇게
0: 네 아지 함? 오
1: 오오오
0: 네 풋볼 하자 오즈 봐. 아지 넘실 드닝 자기 하고야.
1: 야 누구야 생각 남미시시르 방식
0: 아이고
1: 지금도 가서
0: 드닝
1: 안 하는 거야?
0: 여보야.
1: 풋볼하러 멍 돈지 멍 하면 빌리면 크래킷 누나마 아다 바스켓
0: 안
1: 공.
0: 와해? 갈려고. 니 아지 타로 봐야 되나 뜨넉스? 다 야다 농안은 닥스스 봐.
1: 그지 우리가 꼬박 전해면 해야 당
0: 많이
1: 그지
0: 풋볼지?
1: 야 해야
0: 풋
1: 해야
0: 풋볼지?
1: 당
0: 다
1: 풋볼
0: 해다
1: 좀
0: 농다 해다 농안은 닥스. 안 아승연은 이거 뭐지
1: 어
0: 해서 봐. 다 해봐. 대니 가기라니.
1: 내 마친을 방 우리 안 닥스 내
0: 니 약간 해 주고 이래.
1: 안 낭다가서
0: 아 근데 그 시작하다 당시엔 닥스 봐 이거 봐지 니 고하디 내가 오랑 함 인지
1: 먹어
0: 말리 아 한자가 농안 이래 봐 보지 다 했냐 너
1: 오오
0: 아직 아기래
1: 아이 나 아직 종을 들으즈 한도 도로 가면서가 아치
0: 에니 서버로 오래
1: 아
0: 마오
1: 먹어
0: 다 농어로 그래 한 닥스
1: 아니
0: 다
1: 닥스 대본 나도 내 서버로 좀 먹어 해 도로도 맨날 잠안 오고 난 닥스 대본 아성 아이디 나가 오즈
0: 아니야
1: 아성 너 안오 프레시 나가 오고 야너
0: 아
1: 땅 닥스 다 잡아
0: 다
1: 야
0: 봐봐 아기래
1: 아니 나 먹어
2: 다
1: 놓으면
2: 좀
1: 안
2: 봐라
1: 하기 전에
0: 안 와서
2: 야
0: 아직은
2: 나 여보
0: 해도
2: 안 와서 한대 봐 그래
0: 안 와서 한다 봐가 나 해서 다 당할 자야 이거 봐 되는 게 한리 만원 안 먹었나
1: 야 당하는 거 말해
0: 비 TV 농활 만원 풋볼 아 로고지 아다 말이야 말 하나 아 용아 용아 얼마나
1: 어
0: 쓸 불라도 반지 않노 안 우야기 자금 한로나
1: 야너 자는 어디 있는 알지 왜야
0: 야나 누나 우리 아빌 말 한국 자가 농떠 놓고 봐
1: 어 알아
0: 다이 한우 엄랑 아기랑데 해피 아기리 마기리 봐봐야 안옥 다니 봐봐야 너
1: 아호
0: 안우 야노 이렇다 서 보아게 비마게 자고 한도
1: 아다리야 너 알아줘
0: 다지 야 메랑 아가 나게 근데 당데 해 마게 안우 땅에 물은 자 다리니
1: 아 이제 예 알아 안 되자
3: अरे मार्केट ट्रेंड देखा हाँ हाँ क्या न्यूज़ देख और ऑनलाइन ओपिनियंस भी सॉरी सुन नहीं रहा है क्या परफॉर्मेंस की बात हो रही है मुझे कुछ सुनना ही नहीं है मतलब जब बात हो म्यूचुअल फंड्स की तो मैं बेमतलब की बातों को म्यूट करता हूँ और लॉन्ग टर्म गोल्स पर फोकस रखता हूँ म्यूचुअल फंड्स सही है म्यूचुअल फंड निवेश बाजार जोखिमों के अधीन है योजना से जुड़े सभी दस्तावेजों को ध्यान से पढ़ें
4: Hello to all our amazing listeners out there. Well, welcome to another episode of Facts and Fun here at Akashwani Mogokchung. Well, today we're diving deep into something you carry with you every single day, but probably don't fully understand. That is your own body and brain. Now, we often think we know ourselves pretty well, but science says otherwise. The human body is packed with surprises, hidden abilities, and some truly mind-bending facts that might just change the way you look at yourself. So sit back, relax, and let's explore the incredible science inside you. Now let's start with something electrifying, literally. Well, did you know that your brain can generate enough electricity to power a small light bulb? That's right, your brain produces around 20 watts of electric power. Now, it may not light up your entire house, but it's definitely enough to prove that there is some serious energy inside your head. So the next time someone calls you dim, just remember you're actually glowing with potential. Now, here's a fun one. Did you know that you're actually taller in the morning?

0: 김슬라 다 이바지 우노게 타캉바가 절려 이바지 보 거범니 앙아르다 사가탕다시 랭귀지 티처 스쿨 와서 콜리지노 로어 하이어 레벨 아장농지 디니티 서브젝트 사유즈 욕바마지 거범니 욕아말레 아농지 당 타농바킨 남제 롱지머클란 디파트먼트 당 우노과 아우 서브젝트 티처 아기너다바지 아기마마 마슬라 후후 팔라레 아지 농가다 예르질라네 아저 거범니 보아지 나보르드메 타캉바지 당 레라방라 거범니 필름 당츠바지 아지 타옥자다바지 바노게 빠쳇 농아 요고고데 쇼고 나연노 아슬라마 코진 감랑즈바지 당 보여마 마상로 무침르 무슨 텍스북 양로다스바마지 아랑다 타이랑 아키바 장아 스쿨 농다 사이르드메 타종바 사이어 이버지 넉지롱 풀필라스바 스튜던트 아워 아워 서브젝트 아키바 딤바컴버 스펠링 농다 종바컴버 마서방라 보염즐로드 상로 무침르 아이 가도고 녹랑 부즈봉오카 아로알레 당 보염 무침마지 가가즐로 아이 가로고 아서 우츠 노즐로드 아이 가도고 이덤지 데르노가지 아서 스쿨 농당 마스 기봉농아 아이카디 아우 조고 마기낭 쯤비어 다중마 즐로드 다중마 쯤비어 다스바지아지 아스노 넉치농 아탈록바 담농농 칼레 아지 더블라조 상아
1: 만네니 양이 아우 신농 암시엠야 아 아인다스노 아인다독스 아인 우즈라인 안나인 아카인 임라인
0: 아우 아워 다스와 이어 다스와 마
1: 아르농 이어 다독스 롱와스농 오암시자스
0: 열람
1: 요암시자스 다야말라 암시임야 돈 다세 올라서 알바지 오 요나 마음시서
0: 안 빵오 빵노나에
1: 야말라자 온기트랑 아드 내리
2: 아제 아선 오신노 올럼바지 아제 크라마 다츠바기 나제 사가 당 아선노 가 오신노 즐롬노 마벤데 여러바지 아선노게 벤데츠 임제 덴심완노 2010년도 아제 가가틸라 가로걸
0: 오신덴 리더지 보딩
2: 하도 리더지 보드 야도파 양지 아선노기 장장무서 이봐 가가자 아선노가 SLB 오피스 노당 브리앙월지 자가 영이 동디방지 고당 아선노가 오신농 바위라기 뜸말리지 양지 알당에 녹사 다디시 자기 아우라선농 아우 오바지 바위 안농지 저거 알랑 고당 녹디 아우월 다 가면 자가 고당 간선나기 뜸말리지 다리 롱검 다농 롱검을 다감질라 한도 안노 양지 에마게 하다 마송도 가서
0: 이어 암피센트
2: 안노지 양지 이어 다 녹서 다 보월에 게다 바다 신노 마송노게 아지 알당 분날 녹서 아세 간선나 게다 말레와 신노 이어 다 녹서 다 선보바노 LUNG or LONG 이바 판낭스 바다 마지
0: 유 아서 오나
2: 유 아서 오나 판낭스 바지 당다 신노 마송노 가오선던 리터지 포디 덤롱사 알라가 쓰바지 롱 stone that's about tanga de panu kodang zulo dear you are get long that's about tanga de panu zulo tanga bu banu you ba ji san the long inside na to long that's about nga you are get anna dak chala ga long long that's about achak ya o wa get to long long na to bu long long long ai ga le song
0: round as a english
2: it ma jak ya o dang a get
3: sura zi o zi na
2: a zi o Asir zi, that's about ya, ya, shitakpa, kangai, dribber, ya. That's a nong, zi, kuba liquid, lir, zi, tajimba, masak, nuxi, zi, zung lu, zi, na, kuba, zi, ba, ya, si, di, water, ba, zi, zi, ya, si, di, er, di, zi, git,
0: mama, zi, that's right, mama, zi, that's
2: right. Mama, zi, no, aji, jo, zi, da, git, saka, kudang, aga, zi, zi, that's a di, er, is, zi, bullshim, ba, ya, no, zi, da, git, asir, 당아바 정아제 디스 다기자
3: 서라 아선 아우센 리터지 포트 에 가갓 아서 그사사 콜리사 아톡츠바 당다시농 가갓 쿠이사 알리즈
2: 당다시농 클래스 에다스 디오당 프리프레머 농에 클래스 데르샤 나다시 텍스북 아착 프리엘리 나지 클래스 토코 데르차가 차나 나지보 안나나 섬섬리어 치나웨 디븐 아지 아선노 보모조기 센서도파 아선노기 SLB 상당을 봐지 암닥처 리빗 레이더 당하지 다시 보 단능 바작지 선 아우선들 리트리지 보드야도가 암닥처지 이바닥 잘라가 아우선들 리트리지 보드야도 바가가 동디방가지 비블리그래피 아선옥 아우리즈로바 가가 아작든능 쿠바컴 즐로 시베즐로 기진당즐로 이다 마작지 비블리그래피에서 가가로가지 양제 가가 녹랑한다 슬르고르시 아지 페이지
0: 담담마
2: 페이지 담담마
0: 당하지 오면
2: 더거복주 맨노가지 다 이바질려
0: 더더지 가가즐로 담죠 아워디 마 당할 겐 아이 갈려가 아우르 가가지 팀 바질로 서농나 팀담 가지